깍깍 놓고 반도 얼어뽀 오라 쩌능 루푹 루푹 끝당 사무가위스 깡 딩은디 까기 디닝 바두꼬 깍깡 가짜 마라빠 까럽무 사태문이 까탕윙 구워 뚜루산 놓고 반도 우고 놈뽀 사스미타닝 자워또 사스미타네 bakal pinarto kamulianku anglungwi keprabun negoro gua terusan kalamun aku kasembatan hanggarwo Dewi Drupati.